0: 이것처럼
1: 뭔가 잘라 잘라 뭔가
0: 그도 오비오토니까 소리가는 올가이터디
2: 기르다 주의
0: 오비께 패세 패세
1: 머리 머리마
2: 잘라 뭔가
0: 아마 아마 합탑지
2: 아니 남편 머리 잡기